0: 어디가? 어디가? 헤이, 헤이. 도지, 마티스, 도지, 도지 마이니, 헤이. 도지, 도지. 아이, 다들. 아이, 내 냄새 뭐야, 띠, 도지. 또, 타코. 헤이, 미지, 미가. 무슨 입니까니? 이 머리 꽤 머리 자다 꽤 머리 자다 꽤 머리 머리 자다 꽤 자다. 자 홀리시 그리스티야. 꽃이 머리 미카니.
1: Пожурися, де сі так довго? Хай там носиш. Ісусе, Боже, пусти га. Хай му се догодило.
0: Само смо се іграли.
1: Па кай си му то направио?
0: Ништа.
1: Боже, драги, така, пусти, ти ниси нормалан. Ти ниси нормалан, чуєш ме?